0: 너 와요! 와요! 와요!
1: 왜냐? 빠게 아야 돼. 너 와요 와요 만들 줘. 또
0: 왜? 왜더니? 레디오 타이거 와요.
2: 유호 레디오 타이거 운하세 토플로 2 메가헤르츠. 거전 서스나다이 박지. 라디오 타이거 스튜디오 타임. 아힐리 비하나쿠 6번째고 차. 이스 트랜지카 사트마 도이닉 우보게카 선포나 키라나 사만하루 에키 타마 파이니 올포설 컨선 불자니 바토 브리가오 4 버디아.